0: 애청자 여러분,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죠? 아리랑 토크쇼의 진행을 맡고 있는 김무인,
1: 박영선 인사드립니다.
0: 오늘의 주제는 어린이날인데 우리나라에선 5월 5일로 기념하고 있죠?
1: 네, 대부분의 애청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린이라는 말은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 아동들을 하나 인격체로 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1922년에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죠.
0: 그럼 그 옛날에는 어린이란 말 대신 뭐라고 불렀었나요?
1: 1920년대 당시에는 어른에 반대되는 뜻으로 아이나 아기로 불렀다고 해요. 전통시대에는 장유유서라는 유교의 영향으로 어린이는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졌고 특히 하층민 집안의 어린아이일수록 노동과 가사를 담당하는 몫이 컸다고 합니다.
0: 그런데 혹시 어린아이와 어린이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?
1: 네? 같은 말 아니에요?
0: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. 어린이는 어린아이의 높임말이라고 해요.
1: 아, 그렇군요.
0: 네, 조선어학회 간사를 지낸 국어학자 일석 이희성님이 엮은 국어사전을 보면은 어린이란 어린아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로서 나이가 어린아이란 뜻이다 라고 적혀있다고 해요.
1: 아, 그렇군요.
0: 네, 여기서 첫 곡을 들으시고 이야기를 이어나가죠. 윤석중 작사, 윤규경 작곡의 어린이날 노래입니다.

0: 어린이하고 관련된 전래 속담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어린이관을 알 수 있는데요.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?
1: 네.
0: 네. 그러면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어린아이와 술 취한 사람은 바른 말만 한다.
1: 네. 순진성과 단순성이죠.
0: 네. 어린아이 우물가에 둔 것 같다.
1: 네. 아직 미숙하고 위태로울 때 표현하잖아요. 그죠?
0: 그렇죠. 어린아이는 괴는 대로 간다.
1: 네, 순응성을 말하는 거고요.
0: 네, 애들 보는 데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.
1: 맞아요. 호기심도 많고 또 모방을 또 잘하니까요.
0: 그렇죠. 어린아이는 길을 탓이다.
1: 네, 가속성을 말합니다.
0: 네, 어린아이 예뻐 말고 겨드랑이 밑이나 잡아주랬다.
1: 이 말은 좀 특이하더라고요. 그죠?
0: 그렇죠.
1: 예. 네. 네, 어른들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죠.
0: 네,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죠. 3살 버릇 8까지 간다.
1: 맞아요. 어렸을 때 그 버릇이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그거 끌고 가잖아요. 그죠? 안 고쳐지잖아요.
0: 그렇죠.
1: 이런 속담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린이를 순진하고 단순하며 또 미숙하고 위태롭게 생각한 걸 알 수 있어요.
0: 그렇죠.
1: 예, 한편으로는 어린이들은 순응성, 모방성, 가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존재다 그래가지고 그들에 대한 조력과 지도가 필요하다는 걸 또 알고 계셨던 거죠.
0: 맞아요. 자, 이번에는 뽀뽀뽀와 산토끼를 연달아 들으시겠습니다.
1: 네, 뽀뽀뽀.

0: 산토끼 노래를 정말 오랜만에 들으니까 어릴 때 이 노래를 거꾸로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.
1: 아, 그래요?
0: 네, 네 맞아. 한번 불러볼까요?
1: 네, 저도 그랬어요. 맞아.
0: 네. 끼도산 야끼토를 니어냐느가 총깡총깡 설명기를 니어냐느가
1: 맞아요.
0: 그렇죠? 네. 자, 그럼 여기서 어린이라고 하면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말하는 걸까요?
1: 일반적으로 6세에서 12세를 어린이라고 하지만 아동법지상은 18세 미만, 발달심리학에서는 또 0세에서 13세 미만을 지칭한대요.
0: 아, 다 다르다니까 그게 희한하군요.
1: 글쎄 말이에요.
0: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6월 28일부터 법적으로는 만 나이가 기준이지만 오랜 관습 때문에 여전히 한국식 나이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박영선 씨는 어땠어요?
1: 아무래도 만 나이로 말하면 한 살 어리잖아요. 그래서 네. 좋죠. 야, 하지만 그렇죠. 예, 태어나면서부터 한 살로 오기에는 우리나라 조상의 생각은 높게 사요. 왜냐하면 저는 태아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의 인격체로서 생각한 조상들의 방식이 맞다고 보거든요.
0: 맞아요.
1: 예, 그래서 옛날에 태교도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.
0: 맞아요. 예. 전통사회에서의 태교에 대한 사고는 어머니의 태교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태교도 강조했다는데 참 주목할 만한 일이죠.
1: 아, 그렇죠.
0: 네, 이러한 아버지의 태교는 태중에 있는 자녀의 지적, 도덕적, 신체적 발달에 영향을 주어서 나아가서는 가문의 흥망과도 관련된다는 것이 전통사회 사람들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.
1: 와,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상들이 정말 지혜롭잖아요.
0: 맞아요. 다음 곡은 얼마 전 유튜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곡이랍니다. 아기 상어 뚜루뚜루입니다.
1: 이거 김훈 씨가 너무 좋아한 거 아니에요?
0: 맞아요.
1: 맞아.

0: 자, 과연 어린이날은 전 세계가 동일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.
1: 네.
0: 어린이날은 국가별로 전부 다르게 기념하고 있는데 튀르키예는 4월 23일, 나이지리아는 5월 27일, 브라질은 10월 12일, 인도는 11월 14일 등으로 나라마다 어린이날 기념일이 각각 다릅니다.
1: 그렇군요. 중국과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어린이날도 있어요. 국제 아동절인 네. 6월 1일이고요. 네. 북한에서는 또한 6월 6일이 소년 소녀단의 창립 기념일로 어린이날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
0: 그렇군요. 일본과 스웨덴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위한 어린이날이 다르다는데
1: 그렇군요.
0: 일본의 경우는 남자아이는 5월 5일이고 우리나라 같죠.
1: 네,
0: 여자아이는 3월 3일이고요.
1: 네.
0: 스웨덴의 경우에는 8월 7일 남자아이가
1: 네.
0: 여자아이는 12월 13일이래요. 다르게 기념하는 모양이에요.
1: 그렇죠. 여기 왜 어버이날이 우리는 같은데 여기는 Father's Day, Mother's Day 다른 것처럼
0: 그렇죠.
1: 아, 어린이날도 그렇게 다르네요. 예.
0: 네.
1: 미국, 영국,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는 어린이날이 아예 없는 나라도 있거든요. 그런데
0: 네.
1: 그 이유가 1년에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어린이의 행복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렇대요.
0: 그렇군요. 참고로 세계 어린이날은 11월 20일이에요.
1: 그렇구나.
0: 네.
1: 저희들도 사실 5월 5일이 되면 아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준비해놨다가 주곤 했는데 뉴질랜드도 어린이날이 있긴 한가요?
0: 그건 다음 두 곡을 듣고 알려드리죠. 학교종이 땡땡땡이 하고 눈꽃송이를 듣겠습니다.
1: 네. 학교종이 땡땡땡 들으시겠습니다.

0: 제가 찾아보니까 뉴질랜드의 어린이날은 Children's Day Aotearoa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공식적인 휴일은 아니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로 매년 3월 첫 번째 일요일에 기념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참 어린이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선물인데요.
1: 그렇죠.
0: 박영근 씨가 받은 어린이날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게 있어요?
1: 아, 저는 인형이 있었는데요. 눕히면 눈을 감고 이렇게 일으키면 눈을 뜨는 인형이 있었어요.
0: 맞아요.
1: 근데 그 인형을 다른 애들한테 보여주면 애들이 무섭다고 막 울던 생각이 나요.
0: 아, 그렇군요.
1: 네, 그리고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어요.
0: 그렇구나. 예. 박영선 씨는 아무래도 무남 동료이다 보니까 비싼 선물들을 받은 것 같아요.
1: 그런 것 같아요.
0: 네, 저희가 어린이날 받은 선물을 시대별로 알아봤는데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?
1: 네. 1960에서 70년대는 아무래도 삶이 넉넉하지 않았잖아요. 그 시절에는.
0: 네.
1: 그래서 선물보다는 가족끼리 손잡고 나들이를 간다든지 가족 사진을 찍었고요. 1970에서 80년대는 사탕, 초콜릿, 과자 종합 선물 세트, 풍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.
0: 그렇군요. 1980에서 90년대에는 플라스틱 장난감, 인형, 로봇

0: 장난감, 문구 세트가 인기를 얻었다면 1990에서 2000년대 사이에는 선물도 다양해져서 자전거, 인라인 롤러 스케이트, 컴퓨터 게임기, 학용품 세트 등등등이 있었어요.
1: 네.
0: 자, 여기서 또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. 이번에 혜은이가 부르죠? 파란 나라.

0: 요즘에는 심지어 핸드폰까지 선물로 받는 아이들도 있을걸요? 많은 아이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죠.
1: 그럴 거예요, 아마. 아무튼 선물은 어른이 주고 싶은 것보다는 아이의 취향과 나이에 맞게 고르는 게 중요하겠죠.
0: 그럼요.
1: 사실 우리 모두는 한때 어린이였잖아요, 그죠? 그렇죠.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세월이 갈수록 뭔가 귀한 걸 잃어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오늘도 드네요.
0: 그렇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어른인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잃어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어떨는지요?
1: 네. 가끔씩 우리가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.
0: 맞아요.
1: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전 어린이날에는 아주 선물이 비싸고 화려하지 않았잖아요.
0: 그렇죠.
1: 그렇지만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가졌었는데 저는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.
0: 맞아요. 자,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

0: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갖고 밀린 얘기도 하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면 좋겠습니다.
1: 네.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뭔가가 아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뭔가 그렇게 살피는 시간도 되는 게 괜찮을 것 같죠?
0: 원래 부모들이 이래요. 아이들을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를 하게 만드는 게 그게 부모들의 다 일반적인 생각인 것
1: 네, 이게
0: 같아요.
1: 좀 찔리죠, 저희가?
0: 그렇죠.
1: 네.
0: 그래서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를 잘 치고 싶었다. 그럼 아이들한테 피아노 시키고, 바이올린을 하고 싶다. 그럼 바이올린 시키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
1: 네, 저희 아는 사람도 본인이 하고 싶었던 모양이요. 아들한테 드럼을 사줬는데 아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하는 거야.
0: 그렇죠. 자, 여기서 마지막 곡 듣겠습니다.
1: 네.
0: 정효진과 최불암의 아빠의
1: 네,
0: 말씀입니다.
1: 들으시겠습니다.

0: 방금 들으신 노래 중에서 어른이 빨리 되고 싶다는 아이의 말은 왠지 불안하고 안타깝게 느껴지는 반면에 최불암 씨의 누구나 어른은 쉽게 되지만 혼자 일어서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라는 말에는 여운이 남네요.
1: 네. 왠지 칭했어요.
0: 그렇죠. 좀 찡하죠. 예. 부모는 아이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어른으로 잘 커가도록 이끌고 저희 자녀들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성장하길 바랍니다.

0: 하면서 여기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.
1: 네. 지금까지 여러분은 라디오 혹스베이 아리랑 토크쇼를 들으셨고요. 저희 방송은 매주 목요일 6시에 FM 104.7MHz, AM 1431kHz로 맞추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.